0: 어, 그 배경 선정.
1: 아, 나, 아 이게 소리가 난요 어찌 막 계속 깨도 아침 번열인데.
2: 来来，坐这。
3: 王爷坐上这。
2: 好呀，等了一宿，啊，等了个那一宿。
4: 好，大姐姐。
2: 好呀哥。再看我给刚你一点，这叫什么？这过去的。
0: 钱满着的。
2: 哼，哎呀，你家有地吧？
0: 不是的。那就到此结束。